나나 타기다 타기다 다르르 타카타 가디가나 다툰툰 나나나 다르르 타카타 가디가 타카타 가디가 타카타 가디가 타카타 가디가 나나 타기다 타기다 다르르 타카타 가디가나 다르르 타카타 가디가나 다